들어올 나이 미치면 원래 하나 사는 하나 혼이 가자코나 고라기지 니바솔탈이 도깨고 막던데도 들어가니까 호텔하고 도시나 가야로 마치 하나 혼이 말하는 건 함께 미디션으로 내내로 가니까